0: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라운지에 놀러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뮤직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
1: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
0: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1: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라운지에 놀러오세요.
0: 잊지 마세요.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2: 행복한 하루 되세요.
3: Whether you call it Aotearoa, New Zealand, New Zealand, or Nova Zelandia, it's worth knowing the history of the place most of us call home. Starting 100 million years ago and bringing us right through to modern day, the Aotearoa History Show explores some of the forces that have shaped this land and its people, from the geographical to the social and political. Produced by RNZ, the Aotearoa History Show is here on 104.6 Planet FM every Monday at 2:35 p.m. And you can hear the full series anytime online by visiting the series and podcasts page at rnz.co.nz or using your favourite podcasting app.

0: 들인데 한국의 1950년대나 1960년대 혹은 70년대에 살아온 분들이면 다들 기억의 저편에서 어릴 적 시계를 돌려 놓는답니다. 김혜리 작가님은 작년 말과 올해에도 한국에서 몇 번의 전시를 성황리에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 회원으로 마크 킴벌리 라는 키위 분이십니다. 이분은 부인이 한국 분이셔서 특별 회원으로 가입하셨네요. 아마 5일 작품이 나오는데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오시는 박영철 작가님도 이미 한국에서 개인전을 성공리에 하셨고요. 아크릴화로 아주 현대적이며 디자인적으로 색감을 화려하게 잘 쓰시는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회기를 맡고 계시는 이진숙 선생님은 못 오셨지만 산뜻한 수채화로 여러 작품이 나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니 전시 기간에 꼭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1년이라는 시간이 생업도 하시느라 상당히 빨리 지나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출품작들은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하셨나요?
2: 김미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각자의 생업이나 가정생활을 하면서 작업활동을 병행하다 보니 사실 따로 시간을 많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전시가 가까워졌을 때만 작품을 준비하기보다는 평소에 조금씩 작업을 해두는 편인데요. 특히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번 작품은 제가 살아온 추억들을 떠올리며 기억이라는 주제가 제 안에 들어왔고 그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품작들은 지난 시간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생각과 기억을 천천히 꺼내서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긴 시간을 가지고 작업했습니다. 결국 저에게 그림은 따로 떼어놓는 일이 아니라 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3: 구성원입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도 생활하면서 틈틈이 그림 그릴 시간은 비워두고 계획성 있게 출품작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 작품을 만들기 위한 구상은 어떻게 찾아내고 결정하신지 궁금한데요. 물론 그 작가분들께서 다르시겠지만은요. 어떻습니까?
3: 네, 구성원입니다. 저는 주로 사진을 찍어서 작품 구상을 합니다. 특히 작품 줄거리가 있는 사진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풍경화나 인물화를 좀 주로 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 작품 스타일은 아직 아마추어라서 사물의 디테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 궁극적으로는 반추상화 작품을 하고 싶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임파스토 기법의 붓터치를 사용해서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2: 김미라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에 무엇을 그려야겠다고 정해놓고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이나 느낌과 기억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 안에 쌓이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구상을 시작합니다.
1: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이라 작품을 그리는 것이 한국에 비해서 더 나은 조건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2: 김미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뉴질랜드가 확실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연이 가까이 있고 생활의 속도도 조금 여유로운 편이어서 작업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클랜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자연을 많이 접하다 보니 꽃이나 풍경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이 제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 가면 또 다른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만나고 많은 갤러리에서 다양한 화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과 다양성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1: 제뉴 미술인 협회 제25회 정기전시회 바람과 빛. 지금 그 출품하실 작품들은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3: 구성은입니다. 올해 초 한국에 갔다 오고 하느라 6월부터 시작해서

0: 두 작품에 한 3,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 이번 전시의 주제가 바람과 빛인데요. 이 작품을 완성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0: 네, 구성원입니다. 제 작품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 꽃밭인데 화폭 사이즈도 크고 무겁고 그려야 할 해바라기 수도 많고 인물화도 들어가고 해서 무척 힘든 싸움이었어요. 무겁고 그러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손녀딸을 생각하면서 애써서 기쁘게 그리려고 노력했고요. 몇 달 걸려서 완성하고 나니 귀여운 손녀와 해바라기 꽃들이 만발한 모습이 그동안의 고생을 날려버렸어요. 정말로 이번 전시회 제목인 바람과 빛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2: 김미라입니다. 이번 전시 주제가 바람과 빛이지만 저는 작품을 완성해가면서 바람과 빛을 단순한 현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나 들판의 움직임을 통해 그 존재를 느낄 수 있고 빛도 시간과 방향에 따라 같은 풍경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지나간 시간, 기억과 감정 같은 것들이요. 특히 이번 작품을 그리면서 과거의 기억과 지금의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그 기억들이 바람처럼 지나가면서 내 안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은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시간과 감정과 감정의 색과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에게 바람과 빛은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매개체였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완성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예, 작가분들이 한 사물을 보고도 그리는 작품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0: 구성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작가들마다 화풍이 다르고 감성도 다르기 때문에 작품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 작품을 그리시는 분들을 옆에서 보면 여유도 있으면서 상당히 편하게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신 편인가요?
0: 구성은입니다. 잘 안 풀릴 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죠. 이럴 때는 기분 전환으로 산책을 한다거나 드라마를 본다거나 해서 다시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2: 김미라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캠퍼스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은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색이 맞을까? 이 느낌은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그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저에게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1: 이러한 작품들도 시간이 지나면 많아질 텐데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요? 예,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2: 김미라입니다. 맞습니다. 작가들에게는 팔리지 않는 작품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 고민인데요. 그렇다고 열심히 그린 작품들이 자식 같아서 쉽게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걸어놓기도 하고 남은 것은 한반에 보관하고 지인의 카페에 판매 목적으로 전시도 하고 주변에 좋아하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결국 작가에게 작품은 단순한 물건이기보다는 그때의 시간과 마음이 담겨있는 귀중한 창작물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부족해도 작품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온 시간이 쌓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품이 더 많이 쌓여지면 그때는 개인전을 하려고 합니다.
0: 구성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작품 수가 많지 않아서 현재 저희 집의 거실, 복도에 갤러리처럼 전시되어 있죠. 나중에는 이제 화방을 하나 꾸밀 계획입니다.
3: 최소영입니다. 저도 집안이 갤러리처럼 벽이란 벽은 다 작품들로 둘러져 있죠. 또한 제가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라서 손님들이 집을 살 경우 취향에 맞춰서 선물로도 작품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 선물로도 제 작품을 활용한답니다. 그래도 쌓여가는 작품을

0: 살아가진 못해 언젠가는 도네이션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1: 작품이 잘 팔렸을 때 기분이 어떠하신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구입하신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게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0: 최소영입니다. 제 작품이 팔리면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뉴질랜드에서 작품 활동이 벌써 25년 차가 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 작품을 사셨던 고객분들을 한 50% 정도만 기억이 됩니다. 특히 현지인들은 아쉽게도 기억을 못하고요. 최근 거는 기억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1: 예, 작품이 잘 안 될 때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때는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2: 네, 구성은입니다. 물론 기획한 대로 작품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하던 것을 멈추고 작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다른 일을 하면서 틈틈이 눈길을 주면 아, 수정할 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은 고치게 되고 잘 고쳐집니다.
1: 막연한 질문 같은데요. 예술,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2: 네, 구성원입니다. 미술하는 사람들은 작품할 때 집중력과 끈기가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집중력과 끈기만 있으면 충분히 작품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 김미라입니다. 글쎄요, 미술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오랫동안 그림을 하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가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나뭇잎의 색이나 빛의 변화, 하늘의 구름 모양, 오래된 낡은 사물들이 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요. 또 감정을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색이나 형태로 표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느끼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려는 습관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림을 그린다는 건 결국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더 오래 열어두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1: 재능 미술인 협회 회원님들이 어떻게 만족스럽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는지요?
0: 최소영입니다. 저는 비교적 만족스럽게 작품 활동들을 하신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파트타임으로 작품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정기전을 1년에 한 번 합니다만 그것에 갈급을 느끼는 작가들은 개인이 다른 소그룹전이나 개인전들을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미술인협회라는 단체는 그분들의 홈그라운드 역할을 하는 거지요.
3: 김미라입니다. 네, 저는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업이나 가정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작업에만 온전히 시간을 쏟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전시를 준비하면서 한 작품 한 작품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1: 각자의 그 작품 활동이 본인의 삶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0: 최소영입니다. 네, 저한테 미술 작품 활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 같은 존재랄까요? 저의 미술 세계는 50년 전으로 돌아가네요. 슬슬 나이가 계산이 됩니다만 저는 유난히 그림을 좋아했고 말은 잘 못해도 물감 갖고 놀 땐 제가 제일 행복했었네요. 지금도 직업은 부동산 에이전트로 어떤 날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 풀기에는 비즈니스 생각을 좀 접어놓고 화실에 들어가서 작품에 관계되는 일을 합니다. 물감을 섞는다든지 하다못해 그 화실 안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작품 구상도 하고 그러면 곧 스트레스가 풀려요. 내가 리타이어하는 날이 전업 작가가 되는 날이니 그날이 참 기대가 됩니다.
3: 김미라입니다. 저에게 그림은 제 삶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가르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도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0: 저도 모르게 그림 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꽃이나 풍경을 잘 그리는 것보다 그 안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시간,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림은 표현이기도 하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림을 통해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그것을 저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1: 그런데 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셨나요?
2: 최소영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 게 계기가 돼서 화실에 다니게 됐습니다. 언니나 오빠는 다 피아노를 쳤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며 밤새우는 것은 힘들어도 그림 그리며 밤새우는 건 저한테 쉬웠던 것 같습니다. 미술학원 선생님이 늦게 오실 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곤 했지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였어요. 너무 일찍 자란 탓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입시 땐 손을 놔버렸어요. 원하는 대학은 못 가게 됐었고요. 나름대로 사춘기 때인지 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엔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이민을 왔죠. 마침 오자마자 만난 인연이 된 남편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무척 좋아해서 저도 끈을 놓지 않고 편히 하고자 하는 그림 작업을 계속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림과는 늘 살고 있는 제가 화가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고 화가처럼 살아가고 익어가는 게 익숙한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3: 네, 구성원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2017년에 그 집을 사서 이사를 했는데 마당에 펜스가 아스베스토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스베스토스는 이제 발암 물질이 있어서 집값 그게 건축 허가가 요즘엔 나질 않아요. 근데 발암 물질이 있어서 집값이 떨어질까봐 집에 남아 있는 펜스 페인트로 그 큰 마당 펜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늘, 산, 목장, 소, 양, 꽃. 근산, 그러고 보니까 근산 펜스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받아서 거실 벽에도 그리고 숲도 그리고 거실 벽에 숲, 공룡 등 그림을 그려넣었어요. 그걸 보신 원 선생님이 저를 수채화반에 추천해 주셨고 이 미술협회도 추천해 주셔서 비전공자인 제가 감히 이 그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1: 본인에게 작품 활동이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지요?
3: 네, 구성원입니다. 틈틈이 작품 활동을 하면 소중한 시간들을 보람되게 보낼 수가 있고 작품에 마음을 집중시키면은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고 정서가 안정되는 힐링을 받는다고 느껴집니다.
0: 김미라입니다. 저에게 그림은 단순히 여가를 보내는 취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 하나를 완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도 생활에 좋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 활동은 제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제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그림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 교민사회에서 제뉴 미슐랭 협회의 전시회가 교민사회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예, 혹시 이 기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0: 네, 김미라입니다. 저희 제뉴 미슐랭 협회의 전시가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자리를 넘어 교민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를 즐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작가들이 정성껏 준비한 작품을 보시면서 잠시 쉬어가고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나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전시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하시고 작가들과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구성은입니다. 교민 여러분, 저희 전시회에 많이들 참관하셔서 작가님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 속에서 우리네 어렸을 때 순수한 감성과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소중한 기억들도 되살아나는 아름다운 추억여행도 하시고 작품들 속에서 좋은 정서와 힐링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이번 제25회 바람과 빛, Wind and Light 정기 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0: 김미라입니다. 이번 제25세 전기 전시회의 주제는 바람과 빛, Wind and Light입니다. 저희 제뉴 미술인 협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전시로 올해도 회원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과 개성으로 바람과 빛이라는 주제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13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마이랑이 아트센터에서 열리고요. 9월 26일 오후 3시에 오프닝 행사가 있습니다. 푸짐한 음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즐기시고 여유롭게 작품 감상도 하시며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1: 예, 전체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자선단체인 우멘스 레프지에 기부될 예정인데요. 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세계미술연맹에 가입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어떻습니까?
2: 최소영입니다. 우리 미술인협회가 어느덧 25주년 실버 주블리라는 뜻깊은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도 이제 지역사회에 도움이 좀 되자라는 명제 아래 자선 파트너십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시 판매금의 일부를 현지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Women's Refuge에 도네이션하게 됩니다. 우리 미술인협회가 이제 꽤 역사가 있게 되다 보니 한국의 세계미술연맹에서 세계 지사화 사업에 발맞춰 오클랜드 지회 타이틀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 아직 먼 얘기가 될 듯 싶겠지만 미술인협회 활성화 방안에서 점점 세계로의 저희도 한 발 얹어볼까 합니다. 앞으로 아주 큰 목표가 있다면 유럽의 중심지 파리나 미국 뉴욕에서 저희 제뉴 미술인협회 전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또한 고국에서 제뉴 한인미술인협회 전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꿈같은 얘기로 벌써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열심히 정진해서 점점 더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KCR 초대석에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구성은입니다. 라디오 방송 KCR 초대석에 저희 미협을 초대해 주셔서 저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술은협회 제25회 정기전시회 바람과 빛 윈드 앤드 라이트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마량이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제25회 정기전시회 바람과 빛과 관련해 최서영, 김미라, 구성은 예스의 화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기시한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숙명 가야금 합주단이 연주한 사랑의 역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숙명가야금 합주단의 연주로 사랑의 역사를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음악은 정선 아라리인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유라의 노래로 정선 아라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에즈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노동당이 주택투자자에 대한 이자 비용 공제 제한을 다시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0: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1: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0: ACC 부상치료도 가능합니다.
1: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0: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2: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과학과 기술 발전은 인간의 존엄과 공동선을 위해 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23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아련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서인 사목 헌장에 대한 교리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교황은 인간의 활동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앙인은 세상의 발전에서 물러나 있을 것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하느님을 만난다고 해서 일상의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의 소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은 최근에도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평화와 인류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이 주택투자자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을 다시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 더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데이터 분석업체 코탈리티가 밝혔습니다. 코탈리티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드스는 이 정책 변화가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입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전체 주택시장 거래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참여율은 여전히 사상 최고의 수준입니다. 코탈리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8월에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는 6,1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이는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그는 현재 주택 판매가 연간 8만 9천 건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평균보다는 낮지만 2022년과 2023년에 기록된 약 6만 5천 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데이비드스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많으며 봄철 매매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매물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최근 3개월 동안 1.3%, 1년 동안 1% 하락했습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여전히 정점 대비 18% 낮은 수준입니다. 그는 주택시장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까지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디젤 수출 제한 가능성, 미국과 유럽의 예상보다 강한 경기 지표가 금리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미국 국채 5년물 금리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고 10년물 금리도 5.12%까지 상승했습니다. 30년물 금리는 5.41%까지 올랐습니다. 유럽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는 2012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중동 정세와 미국의 디젤 수출 제한 우려로 브렌트 유는 4% 이상 올라 배럴당 103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표도 강한

0: 성장세를 나타내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 여파로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미국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달러는 미 달러 대비 0.5660선까지 떨어지며 약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대형 기업이 원격 근무 IT 직원으로 고용한 사람이 실제로는 북한 공작원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 NCSC에 따르면 이 북한 IT 노동자는 가짜 신분과 뉴질랜드 주소를 사용해 계약을 맺었으며 현지 뉴질랜드 시민을 모집해 회사가 제공한 노트북을 대신 받아 사용하게 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회사의 민감한 정보를 확보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이른바 노트북 판 방식이 북한 IT 노동자들의 신분과 실제 위치를 숨기는 데 활용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제재 위반과 기업의 정보 유출, 첩보 및 금전 갈취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지난 2024년 약 8억 US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국가사이버보안센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이버 사고는 369건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호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국회가 또 한 번의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정치인들은 본 회의장에서 선거를 앞둔 마지막 공방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폐회 토론은 야유와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각 정당 지도자들은 상대 정당을 비판하는 한편 자신들의 성과와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총리는 국민당 의원들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액트당과 뉴질랜드 퍼스트당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새 정당이 솔직하게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뉴질랜드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공통점을 찾아냈고 국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럭스는 이번 임기 동안 정부가 이룬 성과를 나열하면서 취임 당시 뉴질랜드가 어려움에 처해 있던 상황과 비교한 뒤 국민당이 앞으로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럭스는 국민당에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구호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주변의 의원들도 이에 맞춰 합창하듯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매우 분명한 선택이며 국민당이 경제를 성장시켜 뉴질랜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지출과 증세, 차입에 중독된 급진적인 노동당 연립정부를 선택할 것인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마지막 연설에서 힙킨스는 럭슨의 연립정부 안정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힙킨스는 3년 전 크리스토퍼 럭슨이 데이비드 시모어와 윈스턴 피터스와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면 그들이 럭슨을 완전히 휘어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힙킨스는 현 정부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는 우선순위를 잘못 잡았고 뉴질랜드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이제는 시간마저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정부가

3년 더 집권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며 노동당은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녹색당의 스와브릭은 기후변화부터 임금 형평성 제도 변경과 복지수당 제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실패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제목을 인쇄해 자료로 가져왔습니다. 스와브릭은 연립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총리가 마오리족이 주권을 양도했다고 믿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윈스턴 피터스가 이 국회 역사상 가장 자기 주권이 강한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와브릭은 이번 임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보기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정치를 하나의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액트당 시모어는 럭승 총리와 피터스에게 우리가 함께 일한 방식은 우리의 최악의 적들이 꾸었던 최악의 악몽보다도 훨씬 성공적이었다며 이 국회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켜 뉴질랜드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번 임기 동안 액트당의 장관들과 정책을 통해 140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이뤄냈으며 이는 우리에게 투표한 한 사람당 5만 7천 달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이번 임기 동안 액트당이 다른 어느 정당도 나서려 하지 않았던 와이탕이 조약의 원칙에 대한 논쟁을 시작했으며 액트당은 앞으로도 모두에게 하나의 법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당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이번 정부가 추진했던 페리터미널 사업, 백신 의무화, 그리고 이른바 와와 와난가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임기 동안 뉴질랜드 퍼스트당 의원들이 제출한 56건의 의원 발의 법안들이 뉴질랜드 퍼스트당의 가치인 사회적 보수주의, 애국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상식을 대표한다며 다음 연립정부 협약에서 이 가치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스가 연설하는 동안 특히 녹색당과 테파티 마오리 의원들로부터 야유가 자주 나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청소와 정원관리 플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온 캔두 관련 회사들이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캔두는 약 2년 전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해 첫해 50곳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연간 매출 100만 달러 이상을 올렸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와 전 직원들이 약속했던 일감이 제공되지 않았고 수만 달러의 가해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과 고용관계청 결정에 따라 회사가 전 직원과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현재 15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대부분 지급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캔두 관련 두 회사의 청산인이 선임됐습니다. 특히 한 가맹점주는 19,000달러를 5차례에 걸쳐 받기로 했지만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두 가맹점주는 사업 매각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56,000달러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청산인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기존 가맹점주들이 새로운 운영업체 아래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역의 갱단 헤드헌터스 고위 조직원들이 대규모 마약 거래로 얻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검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RNZ가 입수한 법원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약 2년 반 동안 킬로그램 단위의 메스암페타민과 다른 마약을 거래하고 대량의 마약을 수입하기 위한 경로도 마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수익은 은행 계좌와 암호 화폐 등을 통해 세탁됐으며 일부 조직원들은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이용하고 5성급 호텔에 머무는 해외여행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창립 멤버 가운데 한 명인 엘리아스 가이타우 씨는 지난 2024년 두바이로 이주한 뒤 롤스로이 한 대와

람보르기니 두 대를 보유한 고급 차량 렌털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한 여러 수사를 종합해 오퍼레이션 준호를 벌였으며 모두 6명이 기소됐습니다. 한편 가이타운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건강보험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이 처음으로 보험금융서비스 옴부즈맨 제도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조사된 분야로 올라섰습니다. 보험금융서비스 옴부즈맨에 따르면 6월까지 1년 동안 접수된 건강보험 분쟁은 전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제치고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한 보험 분야가 됐습니다. 옴부즈맨의 카렌 스티븐스는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분쟁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분쟁은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인 면책 조항, 보험금 지급 자격, 보장 한도, 보험 조건 변경 등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전까지 이러한 조건이 자신의 보장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옴부즈맨이 처리한 전체 사건은 3,97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민원은 2,602건이었습니다. 분쟁조사 완료 건수는 833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금리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5.13%까지 올라 지난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5.03%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의 강력한 경기 흐름이 꼽힙니다. 9월 미국 종합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8.4로 집계돼 지난 2021년 7월 이후 6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기업 활동이 강하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병목과 인력난 등이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에 추가적인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발언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날 실시된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금리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도 러시아의 특별군 군사작전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보충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합당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는 장기적인 평화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합의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어 사용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협상과 군사작전을 동시에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올렸습니다. OECD는 어제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전망치였던 2.6%에서 석 달 만에 1.1%포인트나 높인 것으로 주요 20개국 G20 가운데 상향폭이 가장 컸습니다. OECD는 한국의 강한 수출과 생산 증가세가 올해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가 3.8% 성장했고 최근까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점과 투자와 생산이 늘고 있는 점 등을 전망에 반영했습니다.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기존 1.9%에서 2.6%로 0.7%포인트 높였습니다. 다만 물가에 대해서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0%로 전망해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였습니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전망이 물가 전망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도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75원 5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3원 2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7원 7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겠습니다. 바람은 남풍이 불다가 밤에는 서풍으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밤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펑처 앤 피지오테라피, JP 에듀케이션, JM 필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리페어 카페 안내입니다. 의류 및 직물 수선, 토스터나 램프, 진공청소기와 같은 소형 가전제품을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의류 사이즈 수선이나 전자레인지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한 가지 물품만 맡길 수 있습니다. 9월 19일, 10월 17일, 11월 21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츄럴 시티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코바늘 뜨개 모임 안내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차 한 잔을 곁들여 즐거운 코바늘 뜨개질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각자 진행 중인 뜨개질 작품을 가져와 이웃과 교류하며 아이디어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를 배우고 싶은 분이나 이미 능숙한 실력을 갖춘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준비물을 미처 챙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코바늘과 실도 일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임은 9월 25일,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타카프나 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엘프 프로는 KCR NJ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